0: 사람들이 맥베레스아스의 원팀이 위에
1: 라멘소
0: 아스피카사노 라멘소 사우라디도 맥테라와 캬고 나세 호금이야 아야지사지 미크라 미냐바야만